0: 안녕하세요.
1: 말하네.
0: 예, 섭격 개미대로 캬하고 새것하고 두비자라고. 예, 니스트로 맡겨 소리 아직 섭디 자저니까 로라저 것도 꼭 페리자고. 어스르.